0: Kunja! Kunja!
1: Kugoshi uri sugum namyeurago hanen geosira!
2: Da, 성악, 후반족이라 요단, 당장 졸림하로다. 연왕, 고백금으로 죽은 내 사슴이 너를 산채물하다.